꼭대 주라 굿다 방시 마태가 홈택바 헤이샴 자갓기 마푸니 낭디 손재기 붕어 낭기 밍린다부 하비라무 타우나 방글 나나이신다

0: 나이코 딱 있을 기타 오름 따비리 막간 마틸 기타 오름 기아 선독 제리베시 아크스 바니 임팔기 강라 채널 되기니
1: 이람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 마담 기 톡나럭바 미요이 그야 ngasi ekhuina thingari
2: makhal makhal gi election lak pada anuba ari ba candidate sing changyang gi dama toluk tuna leibak sem bada acho ba saru gyan ba honari
1: micham ekhoi mayam na su makhoi bu kanano kari thabak tau khraba ge aduga kari kari tau rakani hai ba sidi khangningli
2: lakaduri ba manipur gi election da candidate ubiningli ba sing gi wakalon phongdok chanaba amadi miyam da masak tak chanaba minit ahum dagi manga phawwa radio gi khuthang da sandoknaba matam thamjari
1: sponsor tauduna sandokchagadaba thauram sigidamak akashvani phalki commercial section

0: 그대도 너 너는 안 따나셨더리시나?
1: 아, 타밤도 저세게도 오니 봄.
0: 이봐가 와리엄터 사세 부부 능부 얌투르브로.
1: 거리에 목도르게 잘람 걸음다이시다.
0: 능부 루파 리싱 어흠던가 레게드는 해.
1: 거리 동로부 실로 봄. 농행한 뭐가 실실. 나띠 아이시부 실 잡아이브 미라. 바봉기 다기 방립이 빈신. 아 누나가 이제 시즌 알아봐. 아 인공용대 또 우리 시영 마이기 빌레메 신기 빌 안강신기 피 투신기 벤기 모바일 리자스 나와이기 바보 뭐 이마 땀도 나트라버네 농풍 행안 봐가 짠나가 너무 많이 암시나 막 공탄 것들은 레디 봐
0: 좀.

0: 아, 이 붕어 좀 줘보어, 레이터 브로.
1: 이, 쿠라, 가덤다기노. 이 다 다자드나, 가리라이르게 쿠라.
0: 아, 왜마, 이 붕어 좀 줘보어, 레이터 브라.
1: 쿠라, 솜당 핵들랭 신비.
0: 아, 야니, 야니.
1: 마디 인슈린스키, 미우나르니 하이두나자 토크레.
0: 예.
1: 쿠라, 이 포넘다 파카자게과. 할로, 이마.
2: 비마. 이마 가이 놈다 하이게 떠오보니네.
1: 이마 아이 미야마 락다나 레이리 아이 목 떠오르게 마이 폰 탐메고. 쿠라 감독봐. 하이비요.
0: 아 숨도보니 비마 놈아이 징 오이버시다 용다 레람 가트라칸나 락보니
1: 마기 타벅시디 쿠라 놈아이 징나 헤네 좀 진크레. 놈아이 징 오이링아이다 미 우나 홍나바 지엔바네 나트라가나 삭자나바니 나마마나바 마양바 아둠 찾다나 레이레바 쿠라
0: 우지까 한시디베 마 삭자나바디 카라 토이레 나하싱세 마땅기 야올라 해도 도타리니
1: 호이 쿠라 할로 이마 아이 미가 와리 샤리 하이비니 아이 떠오라께바 호이바 탐모바 쿠라 아이 샤세마께
0: 야하레니 데베 마따오비루루노 쿠라디 사시 가야 탁트레 아 이사는 누아이 들어가 쿠라 이신 글라스 아무냐 탁자라게
1: 파니 쿠라
0: 아이고 황드는 숨 썰려들어네 다제더디 진 붙어봐 하이비도 따래

0: 이모 이마 아이고 나 떨어게 신이 쿠라 안 징어시 낭네 보통네 와크르바 모이기 와더니 이모이네 칼리시 타박질람가 니 강디 질람을 강디 삐라바사니
1: 뱀마 이빠 와암타 하이게 해보부 능 야게트라
0: 하이비 요쿠라 가디 딱 비가 되버누
1: 알 워럭라바 하이비시디 앙앙 올르브니 도이 뱀마 뭐 코이 불루네 또 비우네 나 코이기 농시보 와이야마다 뭐 코이네 뺀저립니도 나 코이기 아티보 와이야마다 밑기 비네 몬 쪼리브니네 알 워이 바이비시디 와로건바니 마피노 바니도 마사다 마수드 깨자다노 마코이나 가나다 깨자루니 베마
0: 쿠라나 하이게니 하이보 와펌두 부쿠라
1: 하이라로이다 낭부 핵복비 이마가 파워버과리 사나 닝드라바 낭몬다 쿠라나 까리에 무하이루니 베마
0: 아두디 쿠라가 와리 사바두다 떠보니 아코이 마디네 아숨 주마이 떠올라이라바니
1: 미오 이번에 간는 호나도나 렌툼 이제 산만 뿐어 먹단 부팡기야 아두부 파나간 호나도나 수마마마 파부디 단 부팡드버니 코이베모
0: 쿠라
1: 냉수 나사 팡드버니 너 강업마니 앙앙하마 싸우는 어부 호나보다 마마마 파나 가야다 와자바 싸게도 보마라이 마사하기도 먹칼리베니 게닝 버시닝 버까야 마사기 더 먹까 토키베니네 메마 이사하는 꼭 하이페텅시 이 하이보다 아힌까야 뚱도 넘마사부 바바가이 키베니네 메마 띵캉어머니 요키베다 먹고이기 타모이다 따네 띵버금 파오키베네 마만 마만 아브가가 가나바다 농차 모금 송톡도나 마만의 리브키베니네 메마 아와 볼까야 로실레가 마신데 보몬 녹샤비 마마오이 비니네 헤이베마
0: 쿠라네 딱 비디 버싱어도 아싱광아 때리 쿠라
1: 이멍 쿠나 람바 팡라바 나시 헤잉 시게니 캉더바이 코인 용 퍼져벌레 이버기 까르 아소우버 똥부기 사나 퍼져버 시버기 아빠암벌레 기가드로 나 코에게 눅시버 두더니네 코에네 빠니버세비마
0: 뚝비로 쿠라 쿠라나 이분가 시디 너무마 뽀아바무 뽀삐리
1: 아 쿠라나 하리비시 따비로버디비마 이마도 폰더우두나 이마는까리 하닝리바 아목다 항비오이비마
0: 허이 쿠라 아이 허우직막 이마다 폰더우게 쿠라 내 학당 판비우고 할로 이마 이마는 하이게 하이보 와부까리노
2: 이비마 난 못갚이로 가나나까리 하이라게 돔쩌우나까리 하이라게 하이바 이마는 이리시디
0: 이마 이케 슈똥디에 마는 슈꼬임 하이디 이마는 폰토르 아마도 까리 하이게 하이바 노나항바니
2: 옹오이 락리바 이라이누밋 타완기 따라마리니 반바누밋아세 나코이슈 닝싱람가니 닝이 이마나 나빠기 자히 구몬타이 톰저우슈 이슈싱부 라이마나 마땅오이르바 수카나나바 낭나라오 하이게 타오보니네 이마나
0: 가우디마 아이낭나라카니 까리까리 타오고다바노 하이바도 아이하이낭나라가 이마가타나라시
2: 하이잉락트바 수야라니다 이사싱나 토진저바두더네 이마나 로이나랑바로이르바니 가나가나야원닝바 하이바도 폰더 꼭 해 하이 오고 이마 탐하게 꼬이 비마
0: 호이 마
1: 나마나 까리 까리 하리 이바 이비마
0: 쿠라 이마나 라글리바 이라이누 메 타완기 따라마리니 판베누 메세 바봉기 차히 구몬타이 마사이 코이부 레이마나 마땅 오이르바수 낭나 깟팔라 우 하이도나 하이라글리바 쿠라
1: 캉에다나 이비마 나 코이나디 마팡근 소레 칼리바 나마시나디 오직쇼 라이럼 렌데틴 크라바나 파두 기타 나타나 낭기 와칼 수카오 블레트리네 비마
0: 밋팡나 팡노 우방암 루드라바 카야 쿠라나 nga 시디 밋팡 한 비레 아도 쿠라 쿠라나 하이비가니 하이버 와두부
1: 아 비마 쿠라부 루팔리싱 오 모땅 파

0: 인해 아두 낭부 레이게드라 샤누빠 나오부드디 강은 비르까누고
1: 리싱어 후마 쿠라나 리싱어 홍기다마 가리기 와비도이노
0: 타박 아마 레이베기니 비마 아두기 비마 테타 하이제리니
1: 가리레게 쿠라 앵원다 하이비바야로이드라
0: 아 가이쇼 루벌레이티다 쿠라기 펜션 핵 풍부가 이샤기도 하나 싱벌 학생게 능 쿠라부 타저다 버려내 비마
1: 쿠라 아이 쇼이드네 비자게 싱락트라보 수야이다 아두다 쿠라나 첸팜마시 가리데 치제나가다 부노 하이브도 나사다 딱비 보야로
0: 이비 마코이 뭉기 첸툼세 샤누빠 나오브나 로니 실리 아 코이기 수 가리군바 사나가도 그래서 눈마레이바 망온데 숨니 부시수 누가이텐 헤이베마 알웨럭 글버니나 포옌신 아테이 아테이 아나 예 마사 마수 카르쇼 눈마레이도 호이 반자울라르가 부디 마나 두마토위 아코 수미니나 아빠 말레르카노 하이브디 야디도 이베마 이사 이몽나디 아레 임바테 센 살레리 헤도나 펑세 이마세 이바 펑샤오 마샤오바 캉드레타 이베마
1: 마수 던자 자다데나 또 보이랑거니 데쿠라
0: 베마 마하키 아빠 함바 뿜바 아픽파데게 하우르가 아샤우보 파오바 남네나 파포네르 키베니 난돌 코이니 상다나 두부 알루르글베시데디 미츠 학상수 솔로케노 야데도 마코이기 마품데디 미치 파오브 옌토피노버기 셀레이테 마탐 펑디네비마 마 코이네 요록바디 아힝 눈틸 누미타이 옌가나 남나나 바호네르크바니도 나시디 바샤카르기 담막 불리스나 왕포항토 부두망아이레네비마 아이코 슈미코 원이나 가리군바 칸다 당아이 파다파 폴럼 마사 마사 카르디 아둠 마레 히닝에도 이베마
1: 쿠라나 방칸 칸젠 비레다
0: 아 나시세 마루 보이바 노밀 아마니 이베마 난도온기 마포 노미니 아 카테일데 푸두나 난도온기 아파암바 비롤 마사 마수 카르수 레이닝이 아두가 쿠라기 비비기 히닥 랑탁 카르수 레이게 난도온기 안옵 아마탕가 신비시라 하이든 칸문이네 쿠라
1: 가리기 뿐인 촌타비게 도이노 쿠라 아이 코이메야 마마슐레디시디 아이 슈쿠라기 자군바니 카이노
0: 가나 하니 칸이 비에마 마탕기세히 마하키 마폭 미터디 에코이니 뿐보 뿐도 가나 하니 칸 아시이보 마사하니 도이 비에마
1: 하이디 데 쿠라 나자 셰라 마텔록 톡자루키게
0: 아이나 밤 파샤디 펑디 펑도레다나
1: 쿠라 쿠라나 첼 하이브도 시달레제라
0: 야레 야레 비마 누마이레다 이사 야이프부도 있고 아 난도온 나이라마니 아 쿠라 살레게 이사 누마이노 팔로고
1: 호이 쿠라 아이 코이네 문나 칼로데 바기니코 할로이데 버싱게 타모이기 왕가야마디 아도막 마라이 바자 오이레코 누하이레 나시 쿠란 하라홍노 쳇키버시 아슈 이마기 마낙다 쳇투나 아와다 파항루다 바야데

0: 아이마 이비마 이살라 에다나
1: 거의 너 이만한 망고지다 나 탄다 모름 모름 쇼래라 믿어보
0: 나 파기 꿈은 타오람디 하이행당 아이래 미로 올나가 라이따바 시더네 이만한 파카짜도나 숨 쇼람바니다
1: 거의 더보기 이만한 와도이노 나 살라 아시디 하직디 이마이자 따나라가 아와라 파푸나 막라이루라가 로이라시보
0: 이차 복자바기 농하이래다 나띠 망부자가 살아보로
1: 자락트리 ngama sa ma su lairak pani ima ga samina da ba kuire na ai sak to thonga ge sak sara ga ima ga khoi ni ka thindo chala chi
0: luri badi ne be ma agi ha du na sang ga da ba polam chai ram sing do haujik phau ba irak tri e
1: ba mo du gi phone number ima da ga laitro
0: phone number budi lai ne
1: us adu di ma na ka da boiwa doi ba chang ga da ba polam chai ram sing do i biro adu ga whatsapp ta tharo na ha ra ga lo ra du bo
0: isa lak bo si di wakhal loksing hek thu ida miyoi bana masa pokja bagi nungai ja basidi masa pok ta ba minaka di khanglam loi ko nungai re imai sang na pinga sa ka do semlam lage na phina ra ga do hong thuk laga ne sa khum da sang o ko
1: hoi ma ai su sak ha mana loi ra bani
0: sak ja ra ga ne imai ja kai thel da muk chat la si
1: hoi ma

0: 아이, 마마, 다저만비야. 로이살라브라 내 해낭보.
1: 할마, 까이노, 까다이드 쟤배우하노 하이리시부.
0: 예, 아이는 아시 깨태인데 쟤따나 보세이 카라 레이루시 하이두부 낭부 까오르브로.
1: 예.
0: 낭시 원통 나까원 그래.
1: 아스, 나 사수 나 모수 이수 싱수 아마따 레이디 유음시는 가나나 창호도이노 도리시부.
0: 아이, 까야 디꾸이래야. 세히 양카이 묵시 낭나 유음시 상두나 락군 나트로.
1: 예.
0: 그래서 꼬이톡도나 분시 상나부터 없을까이노. 너무 타도옥도나 쩔까도 뭔 말이여 보니. 유머시기도 먹는 투어이노 와루노.
1: 아아.
0: 로샬루로네 낭보.
1: 스펜신주 팡들이 바샤나까다이득이야.
0: 누비 홍어비 타모이 빅션바도 떠오라 누키. 아이수 누파네 누파. 낭기까지 와루니. 아 아이엄 이사옥자오는 리리시디.
1: 오이 모이바봉나 네떡 토라파 타박시 기디 기자 그래다고
0: 기니 나
1: 아둥아이 나 자누파나 콜레스 탐바 호락바다 모토르 사이클 레유 하이바다 이따 레이두나 포라 이쿠닥다
0: 레이부 레렉트로 누파니 케이노
1: 오 레이부 디 레이레 에 아두다 모이바봉나 인곤 마셋 아마 욘토키두디 가위로브로
0: 아두부디 아이코이니 시부다 게리슈 부부야브네 티네 마두다 나산 하라우 저키비두디 인콜포이 망아두 콜러게 이사게 아빠모두 피벙암남가드로
1: 호이 얌닝싱학 또레보
0: 그리 니싱아 이바
1: 나산의 바기 두홍보다 누피 마유나 가리 콘트라포로 오 하이베다 보이파봉나 가랑오로 뭐바 양 카이 파링링 기바도
0: 하이 미노 파잖아 손어 키드로 두보 아 이샤기 마이디 에이슈 소폰 기데다나
1: 호이 아두다 라옥 창가마 마이온 키두 디닝싱 비드라보
0: 오 아이나 무글레이니 하이 키드 디 레이슈 레키드나 낭 아이 코바 코론 후마 케이슈 키부두 나시슈 가우드린 헤 마마
1: 오 아두나네 마판 파링에이 방간 칼링에이 와니 하우직티 붕어 낭 수 아이 수네 찌드 예뻐 까이가 짭 마누라보니
0: 예 다섯 만비 아 낭 아와 버카르수 꽉 톡밤 맞다 못게 도게 하이 나하오이 너벌라이 와 록주에 수 야디네 낭보 카라 깨산 목살라가 이리 쇼다가 똥라가 스와이퍼방 하 꼬이차루 수게노 낭디 이리 쇼가 하이도 아묵다 똥저럼 기로이네 하
1: 아니 샤로쿠디냐 카보 크라가 와틴 피켓 아마니가 라이라가냐 사이라 사이라가냐 티비둠 잉 토시 앙앙 하이라 예피넙 솜타 레이트랴 아
0: 낭기 타이너기 카보 와틴 가이도 아무 하우라 아미네 하 아할로에라 바 코이 디네 사이브 더 문 바 쇼 모모 파니 푸리 가이드나 마야맘 레이 호렌 로이네 레이터 담니샤
1: 아아아 호이 자비로 망가 단버시 얌 저분이
0: 능 에이시 알로레드나 타자더베 와니네 하 오 이볼네 이볼 사나기 마사 이볼 에시두 피우르브라 시엔세 루샬루로서 로네 능보
1: 킥나우 세나르누다 한우 당치다 미나 우르가 가리니 하이키냐
0: 이사네 디 우비드람니나 아이네 능기 노아이나 버신바
1: 이
0: 능네 에이 노아이나 버호나 Kendal masa matalaga kek pangsau sauda bam lerga. Happy birthday to you. Tazaman di gaida na kek kaktori mina hinga sidi.
1: Ay, ngam zaroy. As, mina ukraga na ay kai ko. Sanu tang sida.
0: Mina kai tog zara neki. Ha, mi di laira dan isa paoban hanna yung ingdra bam matam sida. Akana te tazaman bi. Lusal lurone.
1: Sini pa, ayang amoy ko, ayam tali, ayam tali.
0: Nangga, ayge hek nung sinarapati nga si pawa, ay na nang si, adung temba. Temdri pawa yadri si po nangbo, kari ilay na sarap pa za noy mi. Nung di sing zay, baga sabi hek manap si po.
1: Oh, adu sarap po din ya, nga masam layraga, isu isa, ay koy pun na, haw na sa tuksi kayo.
0: Ah, nangga, ayge yapam pam da kari su kang bida pa sing duga sa min na doy sarap po din ya, nang hek sa min na uro. Ay, kaday, donam saksak yase.
1: Ho, pangandi mayeng tari hai. Sao ba di mayeng sung tata di, pipi na maro na mawangi pa. Oh, saugan ba ibungo? Na nahinu piro isenjaru lagi, ya biro bro.
0: Ado nida na, pasana kitara galaw ko. Ah, si, noy likay gi tado udhop to, nung sing lida na, mamang dalene doy nina siti.
1: Oh, kamban chau bai bungo ya jere ya jere
0: boloko ai lambi de iri cho ahan bam pharam ge lauko bas ai nangam hetana

0: 이봉호, 이리서 수험도 수험도 수험들로 과연 반바 하우스를 오.
1: 약들이네, 에이, 다시 만비시. 나 저렇게 농아이즈 보니 핵다우라더나, 아, 투어 가이가 아마 또 넘버지 않았대. 에이, 놈인 치수 레이터를 레이네다우리시. 레이게도 뽀뽀니 야미가. 사부 터프가 아마 또 낭레로 인했다우리시.
0: 아, 이분과 수험다, 수험다, 마다시 판비. 오, 다섯 만비야. 능 불러오네, 키.
2: 오, 오, 락자리, 락자리. 라이, 라이.
1: 아, 세, 세, 세. 아, 까칼로, 세. 아, 능 한 까칼로.
2: 능 니바. 능 하우로이 동지, 헥, 나이.
1: 마땀, 시부, 날리브레, 영원에 능 수어. 아, 이봉아, 타오라, 타오라. 아, 땀나, 토고. 소이들, 걸, 로이래, 헤, 이봉아.
2: 아, 신부는 내 할락받아내 꼬야마다 태어나더라도 이 박한니니 막고이는 내 그 양와리자노니 염두나 깜다 우람도 이노 떠오르시고
1: 오 염두 염두 아둠 내런 거니 박핫가노 레카이 반다 무슨 내띠다나 아이디 나시세 가이놈 숨닝싱에 이
2: 하이마
1: 아 능디 닝싱 들어
2: 가이노 닝싱에 이보
1: 두브로 고에니 아한보 우너바 맞담두다 오토 릭쇼 마 동드나 우사 홀다 남자 퍼스람 비엔루가 할락파도 닝싱레이바
2: 헤마 가시바 오프닝 싱리브로는 미토아 이스 마탐두기 오토 릭쇼도아 동나 마 콘줄랑 크라바
1: 랑
2: 와리 차나 바가쇼 아마 테헥 타나디 가시디 마 콘수 톡데 까야 데누가이라바
1: 닝싱리 가리기 닝싱데니 와, 나는 하루뿐이나 남자 퍼스랑기 퍼스랑금 간절히 탄다. 나는 야이퍼콘다 하루뿐이도 아이는 너무 가야 되는 적이봐. 틱 내면은 다 람보금 간절히 아이. 아두고 나 시디 아디아도 톡부 타즈나 이나 그 밤도 능 알레리 잠이너리.
2: 뭐 봐봐. 나 더도 우라가. 이분어 가리 더보시나. 예매시 우드로 이카이드라 미낭
1: 이카이비디 아시인 바이부케노
2: 산진 통시 마우샤가 많아드레
1: 후이네
2: 온톡노 파자라 미에부
1: 파자라
2: 봄베 칼카타가 하이두부 아주 많이 파자바 통갈라 이런거 드라이미 모이바부와
1: 거기 리박시다디 시드니기 하르바 브리지다기 헬리 칸자리미네 코쇼
2: 강라기 겟 여럿바다 이빠이 보싱나 탐비름바 구돈싱도 마탕마탕 능싱라이
1: 능싱라이
2: 이빠이 보싱아 두길라만디 마사오이바 이코이나 돈두나 둠레호라니과
1: 아 둠레호라니마
2: 오이롬다 잉토키바다 레이리바 눈기 미탐싱 아시나 마이테이누 비싱기 타우나 아파바도 따리
1: 숨이 아 잉 예롬다 아무 잉오니
2: 아
1: 강락이

0: 쿠라, 쿠라.
1: 예.
0: 누아. 쿠라 불러이때 봐.
1: 아까 놈덕이 노 자디라 톡드는 라이다.
0: 제바오 뭐땅 비자게 내라이니. 라글리베 이라이 놈이다시. 바봉기자 희기 꾸몬딘 톡래. 이밤더니 쿠라부 한라마오이네 여혼자님도나 하이자리바.
1: 파레 파레 비마. 나 코이나네 아할라말라이 하이드는 싱비르 일베시 야암누아이래.
2: 비마. 능라미브라.
0: 아우 쿠라.
2: 아 쿠라 수 너코이롬도 코이렇게 칼럼이니. 하이 아 마마. 아 이샤라 이시사가 비타브로.
0: 택트 수야레 데쿠라.
2: 에 이샤는 농파독락 보부 사타가 한가덤니 사타 한가덤.
1: 아 아니야 잘올게. 나학도 범어 먹고 비마.
0: 호인도.
2: 아 쿠라부 능란 클럼니. 쿠라기 펜션도 생각들이 핵성럭버게네 쿠라라게 아 이산아 락럭수야이다 쿠라부 능란의 로그누 코이비마
0: 아도기 니토이독데다 쿠라 아이나 하나 생각들어버수야린 하자크라도
2: 럭키버수
0: 코이버수나띠 아이나 락세버디 바봉기 자히기 꾸몬 여헌닝도나 하자게나
2: 오오오오 아도기라 아이디 이빠 헤빠칼로리 헤이비마 아 쿠란 버노 꼭도나피빠 에이아이두타레 하이 아도 난도온 더 가디 하이기되고
0: 반대다 쿠라 하이되기노 쿠라시마
1: 비마 사탁시샤
0: 호인도 인도는 방와 와비리
1: 와디다
0: 아도 쿠라기 자디도
2: 비마 이빠하기디 야래
1: 난 쿠라디니 자가 타키다 보고 이러 보니
0: 아도 인도는 인도는 기바디다 쿠라나 카리카리디 라비라바
1: 에 하이되기 마만잠바 시에나가네 레이버 방보자 나띠 해.
0: 거리 보는 인도.
1: 하이 아강 노인 강보야 보는 띠.
0: 쿠라가 인도는가 숨는 욕심나 레이버 세우보다 아이디 얌깔락 제보 인도.
1: 와하는네 홍미나락바니. 난 쿠라나 묵차옹니. 아이나 묵티엠니. 아이나 묵차옹니. 난 쿠라나 묵티엠니. 난 쿠라세. 미티엠바가디 하이크로포니 해비마.
0: 안도 인도. 아이 목요르게. 사슈얌 하위. 쿠라 하이엔간 날랭비로. 뿐나 잣미나가다바니. 나사 묵살라게. 돈 아이 목요르고.
2: 호이 호이 호이 파레 파레. 쿠라간 날라카니.
1: 아, 나이 코누빠.
2: 하, 어깨 도래 마마.
1: 아이기 바르디기 와파마시. 말리용 안 비는 맛도 그럼 나 강렬 입은 와봐.
2: 하이, 모이디 나한인 헥터 컹번인 해. 나때 모이기 호지칸기 가리가이노 폰더 구글 가이나 호지칸시 얌레 이름니네. 누인 컹부야름
1: 니까. 오, 나사누빠디 구글 가이도 담다 강드럽 잘로.
2: 오, 마네 티루더비 오이름니다.
1: 오, 아두디. 루팔리싱 오홈 시수 구간다기 비락보 이름따래
2: 마마 나는 싱나간 바시나 미네 숨나 바르디기 가리포 레르게나 항부두수 나는 빵칸데 헷칸절리
1: 아소 강에다 강에다 오이다바 ngangba haitaba moi pabungna ne oidaba ngang do sharu pudine lupa li sing ahum do puru re ko he haire loire
2: hoida hoida nang chum jero handang na kari amuk yon do ibai dan hangla di ne ki ba du ki ni ne mama

0: 누는 애야. 승아씨 니온 동양 암값 크로폰이다 마슈.
1: 그리 샤보.
0: 응.
1: 마부 까뻐가 일벌어네.
0: 아이마.
1: 나한와의 마는 앙앙우링이다 깝키버 두더기. 아이디 마는 값이 아무것도 웃기들이. 왜래? 안나 띠네. 군비히르나 자름다이다 깝버두가 외름더넣고.
0: 에이라. 뭐이 바봉시마. 카라가 주판을 간버단 비유 나 자하니까 이노.
1: 아, 바래 바래. 마코이노부 어둠나 와큰 딸 울럽디. 아이슈 쿠야 또 심지어 시방 남래도 우리 분이네 마마.
0: 톡번이다.
1: 아이네 레키다 부토 없소. 능부디 닝티니 영비라 니더나.
0: 아스. 하이디다 시버가 아이도 반비라카노 아이디니야 시버도 양기여봐
1: 아이 기이 아이디니 시더비 알아들어봐
0: 오두오이라수 하이디여봐
1: 까네디 까네디 러샬로로 나시디 능기 아빠암바 아마 레이터로라덤니
0: 예
1: 아이디의 비감도 홍돌라로
0: 오 야저리 레비드라바수 닝비리바두니 헤나 벤자리
1: 나띠니 헤마마 능나 난 칼럼부 브리뚜부 미나가 레이토어 마드
0: 하이마
1: 헤쇼리 붕어 미나가 레비람들디 농아이 크라니다
0: 아씨
1: 루셜류로아임네 티응은이 해봐 능기 팀네디 바보 야드비도 아무 허울 아브로
0: 아시킷 나옥찬을 안우다 한우 당시다
2: 바보아 바붕한 비를 해야 되나
0: 하이 붕어
2: 바붕기 펜실 수팡도 벗고 이름라니
1: 하
2: 아봉게 와르 바 카라레이 하이브드 레이나나 바 발 리싱마가 세덩록신 비로
0: 몰바 뭐
1: 미팜
2: 아이슈나 한도 하토와투 도부두다 비방암 남드라바
1: 나와
2: 아보 그대로게 바보
1: 장세 아 까이문도 그러네 이파비 나오바
2: 아보
0: 몰바
2: 그대로게
0: 항상 와이 들어 볼까 여기 나띠 우초기 타오 좀도 야암자 살라 아브라 하이바
2: 아보 그대로게 하이비오 바보
1: 나와 이파 아, 덤터.
0: 아,
1: 빠기. 오이튼부터 박세. 깐는 나보군도 위네. 망소 나피카.
0: 아, 세세. 아, 소파시다네. 뭐세?
2: 소모세. 세세. 반대로.
0: 피는 내 마이제부터 대초 오이붕어.
2: 에이구만, 진짜 독적이. 아, 세 피로를가 성들로
0: 독시.
2: 사분의 오랜 거니까
0: 수도. 수로도 까무시.
2: 그시도.
0: 뭘 봐봉아.
1: 빠기 나오봐. 이사하네 숨는 람비 나망하고 거두게 럭보세 이봐야 안는 거야
0: 뭘 바보아
1: 나마세
2: 아무
1: 코야 두시에 와도 그렇고 나마세 야무 와저러 글러버니네
0: 뭘 바보 까리노 까리노 낙나 하이리 바도
2: 이마하드네 띠에 바보 바봉 수 코야 두시에 와도 저게 두리버니 나짜나
0: 가슈토로
2: 바봉 가슈토로 예 바보
1: 바비 나오바 능이 빠샤세 갑자기 Nangisu, Sanagado, Maya, Malirum, Padukisu, Matakta. Pies, you pinsin, sang
2: eh.
1: Nama, I coin in a book, and he a hint was him from Sanagado, Ribale, Bagani,
0: Papa.
1: Yemo Nang Nama, Pudi, the team, you'll be a good number.
2: I won't say, I'm sick, Paul, but I won't.
0: Hey, Kariki, what are you doing? No. 나 빠게 되냐? 마사는 내 갑질 부동나 똥떠보니 뭘 봐봐 나 자세 아이코에 내기 내 세바닝 티나 떠오르니 하이리시디 마탕자 이게 아이게 이뽕는 미또 나 자는 빠나 짜오나 떠오르니 하이리시디 세 뭘 봐봐
1: 마 뽕는 미
0: 아이게 이뽕는 미또
1: 마마 넌 그 프리뚜부 미나 이런 말까더라
0: 뭘 바보 바보 소리도 딱 남다 볼로
2: 나 자야 블란 그래 바보 나 자기 실시가 시 바보기 펌도 찌짓 구모 이러므로 바보 나 자보 뜨겁비오
0: 뭘 바보 세세
2: 나 자지 숨자라 붙이 숨하이마도 뭐해 아이고 뜨겁비오 바보
0: 세세 뭘 바보
1: 바기 나와 Lau, you pack it up, Lau. Ipa, move the corn, you laune. Ipa,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0: no,
1: no, no, no, no, no,

부드라유 러구방스나타이나타이시다 바타이나무나무 봉구라브라마디브라마한덩어무라커비다라덩어비드비 저헛그리빨리사마드리누본디덩어시리구루미셔람 아한마다 망라스우르나라마 시다니기스우르나 버나나버흑디 거스르버기 뚱다 아니 수락바다 사타간다 아나가다 하이다나고버 라마이네 디하스불링비리버 발믹무니데버기 수르나 버나나버흑디 거스이 아홈 수락바다

병원이 어디 아이기 싸하는마 러훌루게도 러훌 미루붕어 붕어 아하이다벨리 레그만이 절루 나또니 헤일러우루쇼 상그라바가란 더분한 아이무르 가나바덤네 스드라우 있는가 서비기도 사바라드분은 앙악비유 하누만 하이둘러우루리 시리르그만이 라마선드기 다라바르 덤머리 마땅어시기만웅라 시리르그만이 라마선드는 하누만 하이마싱티유 하이마싱 티브다 하이마싱 니빤 왈미 붕어돈 하이마싱 니빤 가다 이사 케레 아왓바세 붕어라 구만니에 떼이네티에도 다사라탈라이타바 파붕라이타바 니미투마 바라타칼레 시타이타이말라이타바 니미투마 바라타칼레 라본 보다오이바 니미투마 바라타칼레 이실리나오니 부마히라오나 파다나 파탈라이 파가 부바 니미투마 바라타칼레 마탕마탕 하이기 시다한데 비럭바다 붕어 뚜원마두마 수이아레 이아마 비엘레코 사디 하베기 파라만 방에 이아마 아두가네 나리 무카이 앵디 하베기 파라만 피우 붕어라구마니 라보나 이때이마 시다후다나 부그라바다 공지가나기노 이때이마 시다기니 하이 나나이나 구지가나기노 나이 강디하이 나나이 간타말라이 나나우디 이때이마 시다쿠기 마카데기 행나 이행디리라구마니 야메기 붕어 프라나바하이마도 마수야리마도 마수피엘리 나리무카이 행디바기 입마틱자바 구담상담레이리 아두가 뚜움디하바기 파라만피유 붕어 시리라구만이 라마산르기 수로는 무나 이행하가 붕어라구만이 나나이 뚜움디하바기 파라마디 반차바티 부원이 만웅다 이때이마 시다가 아마디 아이붕어라구만이 라마산르 아니기 샤발랑이드나 나쿠다 간디바 파르가 이때이마 가야붕 아니기 샤발랑이가이두다 니드랄라에네나나오기자가다 아이나하이헤 니드라 사히타라마리세낭 아이기자가다 라카누 사로이타오이뚜모이와사카르바니 니드라나나 라타나 춤게 랑악바드다 나나우 간타말라나 샤우다나 쿠다 간디발리룽 파이라가 아이시가 바라바티앙가 아트웅아가 니드라기 예대범이다 탑 탑아마탐다 니드라나 하이라미붕어 또한숨미 낭디 갈라바다하라니 낭이 나팜다 아이 자히타라마리 라하로이고 아이나 자히타라마리 샴부르노 외라바다 낭이 나팜달라만 싱게이다나 하이라가 샤크레니 니드라도 Ramaraju wherever Matamadu Mada Sahitara Mari Shampruna wherever Saita Priti Palu and Shampruna wherever Matamda Itai Mega Yamungi Sheva Langa Sekin Paidana Kanbada Nanao Kantamalana Kangho and Musa with an Awantabadu Nidra Laman Singmani Nira Humani Sidira Humani Ramas and Ramanao Kantamalagin Shiva Waitaba Matamda Yamagi Bungo Prana Bahai Kantamala Lao Yabakungi Lao Nunshirabamanau, Premaling Wunsin, Wurega Lalata Parada Mukas, Muluraga Prana Bhai. Say the pretty Paluandi, in our Ramdragadi, Kanan Mamaroi. Yamagamatima Gita Makaria, in our Sahitarabari Sadaba, Sahitaramari Tumdaba, Sahitaramari Nari Mukayangaba, Yam and Nangina Panda Karamabatam, the Laman Shimangam, what again, High Prana Bhai. Yangoi, Yaman and E, Tretak over Zuga City, the Yaman and Angilaman Shimabaru. Hying, Tretak over Zugan Taluida with the Hying, Dua Puru Kitanak over Zuga Mashoi, the Lark and Niko Bran of Hai. Aduguna Badua Puru Koba Zuga Doma to the Aina City Christavata Urakani, Matamadu the Nang, the Aigi Yamung Wainal Balaram, Hidden Sankaras on Havala, the Nazan Uramu. Tatta manao, amana mayamba, mada sheva lang, begimato wum, Christine yamung, sheva lang, gainaugilaman singa sekura bumoto, badumasupiendri, hayeng dua purak overjungan talura bakala shigimanunda, kali hidden a kovajugumas hoit and a lak and ye prana bhai. Gram mainane, anta Krista Bahira Gauram with an acidimatiratic Ivy Magita Samita Sawaba Makantara, Dinaman Salamalungitama, anta Krista Bahira Gauram with an Gauranga, but Arwere Pumatan the Nang, Nityan and the Hidden Janma Huram. Manao, a manamayam, a mother Sheva Lama Gimatum and the Zuk Anida Yam and a Nangi Sheva Lama Saki Kuimu. Ramanjok and Tamala, Namangi, Rahumani, Nanauk and Tamala, I carry with a sea. Sanalupa, Hiram and Mutak, I don't know the gay. Yamung, Itaima and Nigi Shaba, Kaktene, Nanauk and Tamala, the palms of the tea. Matakana Manam.

땅굴기 더러움 따비리. 너무 동안 범클미탈기 더러움께야 레프는 따비리 버시 아카스바니 인팔기 강라 채널들이니 채널 시대가 신음이 당음하디 하이엔기 산록사가다바 더러움 싱 아묵당 에코이프는 강민아시 더러움 바랭이시 핵강한 적을 로이버가 아우지글란 톱사가니 동안 범만이 뿌리 필름들이 감각잡아 이세이싱 마탕 모이나 내시네미당 뿡따룩 미닛니후 공간기 더러움 란톱사가니 내시기 공간기 더러움기 아한부터 탐자리 이룸범 빠드마바티 데비는 삭바 그놈이세이 아마디 야이파윤발드 윤파모이벌리 라마자 두난비 에이바 모하마드 압둘 말릭 부토파 마이바 미샤간다 가시니비당봉따레 미니니포망아 타시기 세이샷바 룩라그기 세이샷바 세이샷비시 세이링바다 샌드로이남 부토파 히크루잠데벤드라 봉따레 미닛 양카이 마니프리 펠미시 아무카하나 란톡사가니 가시니비당봉니팔타바마탐다 탐저리 라디오 릴라 사나기 세슈 릴라시기 아한바사룩 릴라 사나비가다바 Eastern Manipur Artists Association ge Lela Kangbu. Pungnipal Makhai Thamjari Naharol ki Khonjal. Ngasigi Naharol ki Khonjal da Ingraji Wariwatai Tahanjagani. Namidang Pumma Palmini Tarabanga Irumbam Padmapati Devi Nusakpa Khunungi Shei Ngasigi Khunggangi Thorom da Tahanjaganda Bagi Makha Amukahana Thamjari. Ngasigi Namidang Pumma Palmakhai Pandit Hari Prasad Chaurasi ge Bansi Thamjari Namidang Pungtara Tabinik Bisa Ki Kudol Da Dom Da SMS Samadhi Postcard Ki Kuthang Da Khambi Ki Ba Manipuri Film Isai Thamjari

0: 까비리브 콰이 뿜는 먹부 군간기 더럽나 따람나 옥절이 이붕어 육과육비래
1: 여부자락 레이시에베마
0: 랭신비시
1: 파니파니
0: 나시디 레박북부 누미도이바니나 마우샤금 에코기 더럼시기 아로이바다 야이파윤발데 윤파모이발리라 마차마 마얌기다마클랑제리 아두보 아한바시디 이룽맘 파드마바티 데비나 석바쿠누니세이 강레이팍 사이타롤 탐저리 마시하나 타미나시
1: 타미나시

0: 에이, 두남비.
1: 이, 가인 너 다북사, 강인해.
0: 흥. 그날도 너는 내사 또이다.
1: 이, 낭디 빵콜라 마을 음식다 깨다우리바.
0: 낭 털럭궁 아이디니.
1: 가이기야.
0: 낭나 호식 털럭바 허버도. 이, 앵원다 하이고 다이드노. 마 불레 허우라.
1: 이, 가이기노, 아이기 털럭밤 다북사 오나 티리디야.
0: 마람망그노.
1: 윤보술레 허위, 가이기노바.
0: 아씨, 아들이 딸리.
1: 아두부 가이기노, 바 다북사오.
0: 두남비. 능시 이몽시다 아한 불락바데디 나이양도 이깡깡하다는 콩글라이 슈부동했다위 하직디 능얌 노이레네고
1: 아한 바데디 이마 이암바싱 카이나바기 타와얌나 누가얌데 하직디
0: 아 워갑트사레 나트라
1: 나티헤 사방악데기 와스나타나 임부시나 아이부얌 루나도비
0: 나친데로
1: 콩이네
0: 앙앙누 빠무샤두나 루는 극도구니 마마드나 니낭부티나 티낭앙비부도 부수부위부도 아이 로이는 의캉부라
1: 파레네 다북사 아도 아이기 리톡밤 항리도 가이기노바
0: 대신했디다 다이벙 미오이버 모이는 마팜 사드사드는 탐리왕아 삭싱어도 기타 싸게다오구니
1: 헤라 아도 마인가디다오노
0: 그리기
1: 아이불루는 더비리바 윤부다다나 할라가네 제비니 아두가 아묵수 모이 이마나네 아이 불루나 타오보다기 타오리니 하이드나 하우동 아이코이기 람삿 빤빤다나 티나 티나 세이보도 아야마이나데
0: 마두다니 다이벙 미오이보 마코이 아이나 헤나 식느리보시 낭디 앙앙니 까슈캉오이 미오이보기 마코이기 마람차칭어도 낭디 까슈캉게라오이
1: 미오이보 모이나 파바기나 트로 아이코이나 모이기 마낙다 레이바 팡리세
0: 마두디 마코이기 따띠 덕신나보디
1: 코이농니니
0: 타와이 빤바지이보 싱기 마능데 과이디기 마로우샤오보디 미오이보니 에이 코이 우우다 마 코이는 오만골기 마 석니 하이는 티는 티는 세이는 딴토이
1: 헤라 따북사 아두디 하우동 하우동기 마 카폰바 오이라 말레다
0: 에이 두난비 낭나 미오이바기 아사오름 까바 마람 짓 캉수 캉드나 얌나 깡컷거노 에이기 뿐 시가 미오이바기 샤나비가 까얌 낙신 너람바게 하이바도 낭디 캉키로이
1: 나이코 따북사 다우신 나라가네 이몽놈다가 쌍키노 낭나상 실리도 가이기노 이몽도 상배알
0: 에이 한두 마코이나 코이기 담아까리 간비
1: 에이 콩데 낭디 하우동람 보이바네 에이 낭가 마나바야데 짜루 짜루 하이바네
0: 에이 에이 어 낭나 잉원 푸라바 페이 페이 페이 미오이바기 미쌍가주 쌍리바 낭낭
1: 아유 아유 땅바 하우동람 보이바 북사오고 불안바 가이기 실리노 윤부 다나 바이라오게 생기노 아이오 이마 아이오 아이오 요요요

0: 따북적 난게 도마이 나 남간바 후란 진티기 타박도 이몽시다 떨어가노
1: 에이 앙앙 후란다 니까 이노 머시디 허동에 거기 통니
0: 예
1: 난 너는 두 손만 손는디 아이디 힝오이 강아봐
0: 아이디 이몽시기 싹싸두나 이몽시부 이까이 쿰나두나 레이자리바 허동니 따북적디 람보이바니 난게 생바 유물레이테 미기 사진 차야 예나 카파우다비 사진 폴리비 오이니 힝리바 허동 람보이바니 람보이바
1: 람보이바 람보이바 람보이바 마니 마네 에이 허동 람보이바니 에이부 에이부 람보이 한두나 짝렘 차를 힝힐부시카나나 너는 강브라
0: 따북적
1: 미오이바 마 코이너디 에이슈 에이슈 난굽네 이몽 남바다 잉는 식네 힝람미 난 나가 아이기 와리시 능싱 할라카노 터무에지 뽑은감 내또난
0: 따북자 가이기 노카피디야 아이디 강다바니나 노우마타수 따북자오기 와리 항루데 아이수 허동니나 따북자오나 따락바 밋기피도 우라가 눙하이따바 파웨 아요 따북자 따북자오기 오이탕바 밋두부 가마이나 가이크리노바
1: 두난비 나가 아이기 와리시 따는건 아이기 와리 따르가 디낭 이몽은 시들 레이닝고
0: 다북자
1: 아이 북실라 하면은 농판 올해 이몽 시들 남리와 나힝 샤힝 마남 시들 아이 레이타 방공대 아이 짱기
0: 야로이 다북자 다북자오나 이몽 시가 레이나 람바와리도 앵원다 하나 강할로 아두나 트라바디 아이 윤부 다나블라오니 라오라게도
1: 와리도 리르디 아이기 아람 코랑고시 꼬은 벙엄거다
0: 하 아이는 안 보여디 아이 마팅 방게바
1: 리르게 해두디 마땀도 아이쇼 허둥마 싸우이리
0: 어
1: 레카에 시기 이몽아마다 아이 샤오브 사레 파드는 힝저리 아빡바 와칸나 망타드는 유물링바 이몽아마기 와리니
0: 어
1: 이몽두다 람쳇 루드바 누파마나 로나 로나 아란바 차젯 리쳇가야 살럭바기 파오나 레카에도 뿜는 닌바 호르크미 아두부 마샤두기 리처 차젯 아두부 로심 굶진드는 주문나바 끝나 호나라미 이몽아두기 복실 샤오비 마샤닝올 아마나 아이가 두본비가 위휘나오 먹을로이나네 이몽두들 레이럼미 에코야네 휘 아무리 허동기 캐네벌레이때네 얌나 농아이네 지엔종드는 사느라미 두본비 얌나 신이 미오이벅이 아론 아토뿐음업 무남남남두나 마나 로이는 부토풍아미 람쳇 루더버 누파도나 아론 보석 아마칵 로토나 담바도 마나 컹남미 레이카이기 와톡도나 숨숨쩍 토록도나 이몽도 노무터 산티 오이나 레이버 펑럭데
0: 어
1: 현자오 바이버 이몽 오이버나 와톡아도 로신나나버 깐노 호나레 이아두보 아춤버 빰바 미오이 샤카얀 아춤버도 펑나버기다 막 앙암버 빰바이케야 시진나레
0: 아
1: 이몽두기 란제더비 북시엘 자위누피에도 미야 망더 파워 부톡라가 람쳇 루더 번우파드나 로신누르 탐리버 뽀석아도 부토우 하이드나 콩고이너크 두번 비는 비에도기 뿐 치부 까닝루부더기 로는 탐리버 뽀석아도 미야 망드 부톡드나 타다루리 아숨떵 메릭 비더기 마야오 오이드나 이몽아도 땅고이 땅에 뜸는 마이 타도 비크리
0: 어 나코이 아니디 가다이들 로뚜나 나타야오리바
1: 아이디 하우동니나 지엔종도나 우럭와럭다 아힝가야 야래
0: 아두가 두본비나 가이다
1: 두본비도 복실 벗들어봐 힝샤하바두나 두본비도 휘일라 론바칭다 요한토크
0: 에스 아두 아두기 막하디
1: 에이는 마샥 마야함세 카항우감드라두나 농막항호우다나 낭기 허식 레이버 윤부 알라두기 피두펌다 마이게이 강드 콩콩드는 쌍루보다 이스카나기 허도호노원 톡는 늑시 크레다 하이드나 에이부 윤머시대 부신드는 욕비 이렇게
0: 오 다 북사우수 윤시대 레이라미에바 아도 마카무 리비로
1: 야리
0: 다 북자 마카도 리비로 오바 아이암 다닝에바세
1: 두난비 윤부 신하디 에이부 야암나 루네 떠오 아두가 윤부렘비 렘비여시 미능시 하이버도 크림부터 마삭한기대 얌나 샤오글리 포텀밤 나이디 아두가 민원 온친 온친으로 갓나봐 했다 호이

0: 까이바 비바 낭 낭 컹러브라 낭
1: 임바
0: 낭
1: 임바 아이브 부비가노
0: 뭐라도 못해서 그러게
1: 아이브 부비가노 임바
0: 뭐라 가오시다네 이 합실러가 아 나부글라 만놓고 녹록히

왕우대기 모니스 로이똥 봉금 도름 다비 리뷰 시그널 랩튼의 SMS 다비로 타키베이 쉐이 타드리베이 쉐이 아동기 SMS 영제라가 미암기 토글 떠오나나 보기 때문에 레이저리 바카스바니 임팔니